0: 저기 봐대. 가슴이 자홍도 가나. 남거를 내고 때로 사케트 가요 혼도 가나. 내가 이렇게 내고 내가 내가 공로 하. 룸가 와 anyway. 그 일로 뭐가 되게 아픈 거. 옆방문 동남고와 내는 동남고 망공이구나 또. 내는 오마.
1: This time check is brought to you by MX3. Dito ako bilib.
2: Kining corned beef na lang usab, okay na?
3: Mami!
2: Angeline!
3: Di man sa'yo pang okay ra.
2: Pero,
3: sa Star